0: 청취자 여러분,
1: 안녕하세요. 백인 타임. 드라마다 몰 아사 라디오 디 노흐튼 마리우스 Müller-Westernhagen nach Spiel, das wir 1992 den Westernhagen mit